0: 지나 물 전승 날 하시거나 물 세힛 날 하시거나 물 알라 하시거나 물 뉴슈르나 선자거는 길라츠나 토프라거는 싱갓 바바야는 물 알라 하시거나 물
1: 허피스레친 어주는 Alkalleşten öcünü göster Türk'ün gücünü vur Allah aşkına vur Ozan Erhan ağ olsun çak Türklüğe çağ olsun.